0: 다시 아부 준 나약하나.
1: 예. 어버야 어뜨 다시 약하래야마스. 왜요? 열단. 일단 와서 다시 oynama hakkı diğer arkadaşına geçer.